0: 이스크림.
1: 아기 엔지 연락 걸은 거니?
2: 여기 아산호대기 아래 비가
3: එංහා 441 kHz medium wave 890 MHz FM band
4: දිවහිරාජ්‍යයේ අඩෝ